그 사이비 절에 해탁에 내 잡아 가르댔다. 새로 발견됐다. 고스트 하디 어느 참으라 조타지섬에 자름에 꽃을 놓다 꽃 빗어 가야 꽃 빗어 가야 바자름에 레가이 따때 피카떼